0: 누가 뭐. 알겠지? 임파해. 나 요즘에 쇼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해 원한네. 뭐나 좀 가루가루. 고발된 나우싱.
1: 하 우리 전에 해 가야 되겠다며 그 노비 뭐가 나가 빌리 가슬레이나 간네디